0: 調査。 시향정이 하지로노 계획지가 미스카지 이그익 바치다.
1: 서. 달리실라.
2: 哎呀，程程，你别着急，傅杰一会儿就回来了。
3: 着啥急呀？